0: These are the Get Bowls, vast mudflats on South Korea's south and west coasts. The mudflats are unique worlds, home to a rich menagerie of wildlife. Parts of the Get Bowls are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And yet, in many areas, these unique tidal systems are still under threat.
1: 네, 지금 서울로 가고 있고요. 서울 행정법원에 가고 있어요.
0: Oh Dong-pil has devoted his life to defending imperiled Get Bowls in South Korea.
1: 저희가 새만금 갯벌 중에 수라갯벌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망경수역에 남아있는 마지막 갯벌이에요. 그래서 개발로 인해서 사라지는 것 중에 수라갯벌이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장소에 신공항 계획이 있어요.
0: Since 1991, a huge development known as the Saemangeum Project has taken up 400 square kilometers, some of which is on reclaimed land, erasing landscapes and livelihoods in the process.
2: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역사를 겪었는데 그게 바로 간척의 역사입니다. 그 당시 가장 큰 목적은 넓이 넓은 저 그레이 에어리아, 죽은 땅 같은 갯벌을 매립을 해서
0: Korea's central spine of mountains make up 70% of its land mass. As its population grew after the war, tremendous pressure focused on the narrow coastal areas where flat land was scarce and valuable.
2: 그러면서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이 필요했고 그 갯벌을 그렇게 이제 새로운 땅을 만들 수 있는 그냥 공간으로 보다 더 인식을 했던 거죠.
0: Then in the 1960s, as South Korea took the path of export-led economic development, this pressure on the coastline intensified. 포츠 Steel mills, factories, and cities spread side by side. Soon, development pushed into the Get Bowls, consuming their unique ecology. In 1991, the world's largest reclamation project, the Saemangeum development, started. Engineers cut off the sea by building a 34-kilometer sea wall to transform the Get Bowls into farmland. Little did the government know then that this would have ecological repercussions.
1: 해망금이라고 하는 어떤 개발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큰 망경강 하구를 막은 거죠.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2: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일시에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조개들이 숨을 쉬지 못해서 위로 이제 올라서 하얗게 메말라 죽는 현상들을 관찰했고요.
1: 조개를 껍데기를 다 죽어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모습들이 완전히 널브러져 있었죠. 처참했어요. 완전히 죽음의 들판이었어요.

0: Asia Business. It's all the business news you need.
1: Trading will be closely watched.
2: The tax hike could curb consumer spending.
3: Makes it the world's second biggest IPO this year.
4: Affected by uncertainties in the US trade war.
5: Japan and the word sale.
6: Developments on the US-China trade front.
7: We saw markets react unfavorably.
8: You know, markets continue to grapple with uncertainty.
9: From lawyers representing an unnamed interested party.
0: Asia Business. 35 minutes.
10: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11: 여기서는 안 되겠다. 대량만 보고 네. 넘어가서 어느 정도 거머리 갈매기도 날고 다니네.
10: 네네 몇 마리씩 보이는
11: 둘,
10: 것 같아요.
11: 셋. 지금도 새만금을 보면 옛날에 그 어마어마하게 새가 날던 모습들, 그 갯벌에서 조개를 잡는 사람들, 그 갯벌이 느끼는 그 갯벌에서 그 제가 걸었던 때의 느낌 이런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옛날에 군산은 그렇게 자연이 많았어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그 사람들의 움직임, 사람들의 그 숨소리, 막 땀 냄새,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움직이는 어떤 그 생활 소음들이 굉장히 즐비했거든요.
12: Cut off from the ocean and the churn of tides. The water trapped behind the sea wall quickly turned stagnant and unusable.
13: Gepper을 포기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갯벌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12: By the mid-1990s, locals had had enough. Fishermen whose livelihoods vanished. Communities who watched an ecosystem suffocate. Their protest became a movement. NGOs joined. Thousands filled the streets. Finally, the authorities yielded. The gates were opened once a day, allowing limited seawater exchange. But the waters remain far from restored today. Dongpil is still closely monitoring the landscape.
14: Here, here. Here, here. You have to wait for 2 days, right? I'm going to go to 2 days. I'm going to go to
15: 2 days. I'm going to
14: go to 2 days. Yes. And after that, when the time comes, I'm going to go. 가면서 하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세 포인트만 저기 있죠.
15: 자, 그냥 그 준설 있는데 갈게.
14: 예.
11: 네, 출발하셔도 될 것 같아요.

0: 자, 오케이. 여기도 합시다. 이게 이제 한 50cm 정도 들어갔을 때를 그냥
1: 플레이어드가 수치를
0: 여기 보시면 지금 염분을 측정하는 거죠. 26퍼밀. 26퍼밀이라고 하는 거는 염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2: The water looks clean. Innocent even. Last night's sluice gate opening saw to that. A brief flood to mask the damage. But the surface can be deceiving. The real story of these stolen tides exists below.
0: 살짝 기울여봐요. 물 빠지게. 여기 잘 보시면 이거 혹시 색깔 보이시죠? 이 표층으로 갈색 기운이 돌고 이 밑으로는 다 까맣죠. 이거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좀 긴 시간 동안 혐기가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며칠 동안은 이 호기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도 멈추면 안 돼요. 이 바닷물 순환은. 물이 정체되고 그곳은 썩게 돼요. 그러니까 새우나

0: 아니면 기타 꽃게라든지 바닥에 사는 저수생물이 그곳에 살 수가 없어요. 과거에 2만 명가량의 어민들이나 관련한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가 다 파괴됐어요. 그로 인해서 농지를 만들고 좀 더 풍요로운 것들을 주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바다가 주는 것들이 더 많았어요.
1: 저한테 얘기했어요.
2: As the king tide reaches its climax, it forces the ultimate choice to stay or to leave.
1: 아, 그럼 이제 나 혼자.
2: In South Korea, some battles are still worth fighting to save the Getbulls.
0: 매림만 하지 않으면 그 변화되는 모습 다 아름답다.
3: 띠는 이런 이제 무언가 보이는.
2: In China, as the year's strongest tidal bore nears, excitement builds, but concerns rise.
4: When I wait for the tidal bore, I have to anticipate the fact that it's a one-shot.

0: As the King Tides withdraw from the coastline of South Korea, a new world emerges, the Getbols. These vast mudflats stretch along the shore, a treasure trove of hidden life that fascinates scientists. And not just them. For developers, the Getbols are a tempting opportunity to smother them in concrete and build new cities.
1: 항상 좀 무언가 시도해보고 잘못을 통해 배우잖아요. 실수를 통해 알게 되고 우리도 과거 갯벌의 큰 지역을 간척을 하면서 겪게 되는 또 고통들, 아픔들에 대해서도 또 좀 많이 인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자들은 이러한 자연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야기들을 해요.
0: Here, the tidal range, the difference between low and high tide, can reach 9 meters. This exceptional amplitude has turned the area into a living scientific laboratory.
1: 보면 뭔가 하면 갯벌에서 방울이 올라오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하자.
0: No Jun Son frequently returns to the tidal lands where he meticulously studies the invisible work of the tides.
1: 이렇게 거대한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진 이런 갯벌이라는 퇴적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그런 것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살짝. 지금 이제 이 흙 위에 보면 무언가 기존의 갯벌 흙 색깔과는 좀 다른 갈색이나 녹색빛 띠는 이런 이제 무언가 보이는. (목소리) 엄청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길쭉한 게. 그런데 이게 모르는 분들이 보면 동물인 줄 알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해양 생태계에서 식물의 기능을 하는 녀석들이고요. 그런데 이 녀석들을 이제 저희가 다양하게 부르지만 마이크로파이토 벤토스라고도 부르는데요.
0: In Greek, micro means small, almost invisible to the naked eye. Phyto means plant, and benthos, the depths of the sea where these tiny organisms make their home.
1: 그 말인즉슨 식물의 기능을 하는 거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가스들을 가지고 와서 또 이 녀석들이 살고 있는 해수 중에 있는 다양한 무기물들 같이 가지고 와서 빛 에너지를 통해서 광합성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산소와 산소 기체를 뿜어내기도 하고요. 저희가 약 연간 26만 톤 정도가 제거된다고 당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약 11만 대 정도의 자동차가 연간 배출하는 CO2 가스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퇴적물 코어에 빛을 비추고 있고요. 지금 조금 기다리다 보면 갑자기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위아래로 움직여요.

무언가 히포방울, 버블이 생기기 시작해요. 방울이 점점점 커지다 보면 특정 상황에서는 기포가 돼서 뽀글뽀글뽀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이 녀석들이 풍부한 산소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또 최근에는 그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해양 생태계 탄소 저장 그리고 장기적인 탄소 격리의 개념에서 블루 카본으로서의 갯벌의 가치가 아주 부각이 되면 그러면서 퇴적이 되고 꾹꾹 눌러 담아서 장기간 보관이 되는 거죠. 이런 가치도 발견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예를 들어 골치 채취를 하면서 그걸 긁어내잖아요. 그럼 탄소가 없어지는 겁니다. 최근 이제 논문에서 저희가 보고된 결과에 따르면 이 비식생 갯벌이 우리나라 전체 스케일로 봤을 때 약 1300만 톤의 그 카본을 저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조금씩 갯벌들은 조금씩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개발의 압력과 그에 대응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 복원이나 증진 혹은 지키고자 하는 보호의 노력이 밸런스를 이루어져야지만 앞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현장은 자연은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1: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0: 사람이 현장에 가서 보지 않으면 그 변화되는 모습들을 알지 못해요. 거기에 가보고 그걸 직접 밟아본 사람은 그게 황무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현장의 이야기를 사회에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에는 없어요.

0: The fight for the Get Bowls peaked in 2022, when a civic coalition sue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overturn the Samangum Airport Development Plan.
1: 흥물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막 치열해요. 엄청나게 치열해요.
0: The case is finally reaching its close after 3 years and 8 hearings.
2: 아, 예, 대표님. 서울행정법원 가면 거기서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던가요?
1: 전쟁터인데 내가 살기 위해서 있었는데 그 다음 애들이 얘네들을 경계선에서 지금 서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옥나무는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은데 얘네들이 밀고 붙여요.
0: Now campaigners hope the court will act to protect what remains of Surat Get Bol, one of the last undeveloped tidal flats of the region.
3: Surat Get Bol이 옷을 바꿔 입고 있는 거. 걔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발 매립만 하지 마라. 매립만 하지 않으면 그 변화되는 모습 다 아름답다.
2: 아, 오셨어요, 신부님.
4: 아, 오셨어요, 신부님.
5: 고생했어요.
2: 본인이 어떻게 판결을 하든 그 판결은 우리들 마음속에 어떻게 남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꼭 이길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그리고 기도 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크게 해줘요. 안 돼요?

0: In September 2025, a Seoul court struck down the Samyang Airport plan. Appeals may follow. But for Dongpil, it's a landmark sign of hope.
1: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게 아마 그때 정말 예쁜 모습들,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봐서 그걸 잊지 못해서 자연이 알아서 다 해줘요. 수문만 더 열어서 물만 들어오게 하면 자연이 알아서 구배 만들어주고 파도가 그 해안선을 다시 만들어주고 그 해안선에 맞게 다양한 생물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사는 거죠. 인간이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